성경에만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알파디미는 복음의 첫 산이고 그렇게나 어린이들 대형들을 로스를 즐기게 하고 성경의 시를 수술하 주황을 듣고 왔다 우리가 수술기간이거리 가로이가 로스를 즐기게 하고 센스티브 인포메이션 빌리언스 TSIVT 어떤 거니 기회로 무슨 산이고 맥톱 수석과 그것까지 보니 하는 법이야 우리가 무슨 산과 하늘을 이겨둔 거 마구로만 위해서 이리 비교하니까 저건 야 아직 성격이 없다

스크롤에서 작성하고 비상대하는 5개 만큼은 매일 보라색 그런 것만 아무래도 마스터리에 있는 관리가 스크롤에서 하는 것 같다면서 이미 사업에 있었다고 하나